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 이승철 마이 러브, 다비치 파리파리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지겨운 비가 또 오고 있네요. 해보고 싶은데 터보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날씨는 별로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터보님. 네, 빗소식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크군요. 저도 해가 반짝 얼굴 내밀어주면 좋겠는데 또 막상 햇볕이 장렬하고 그러면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도 방송으로라도 기분만큼 맑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되게 정전이라고 하던데 비까지 이어지니까 몸도 마음도 더 무겁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이 기분을 또 바꿔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잠시나마 답답한 마음 내려놓고 남는 하루는 웃을 일 더 많은 행복한 목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주맘님 신청 사연입니다. 누뉴의 Leave Me With Your Love, 오반의 플라워, 최성곤 니가 좋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흐리고 후텁지근한 오전입니다. 날씨가 이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터보니 목소리 조심, 컨디션 조심하셔요. 다들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딱히 감기가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요 며칠 코가 맹맹하고 몸은 살짝 따갑고 이런 상태가 지금 한 3일째 계속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멘트 중간중간에도 뭔가 목이 답답해서 끊고 그러고 있는데 예, 용각산을 퍼먹어도 나아지지가 않네요. 오늘도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 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컨디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 목소리 컨디션까지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더 힘내서 방송하게 되네요.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피곤하니까 예, 비주맘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날씨는 흐려도 마음만큼은 맑게 기분 좋은 목요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신청곡 사연만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다홍 10시부터 12시에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예, 마감성 거어져 있으니까요.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예, 목 상태가 갑자기 많이 안 좋은데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8시에 오셨군요.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일어난 편인데요. 룸메 언니 씻고 준비할 동안 깨서 저도 씻고 컴퓨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뿌리 염색하러 미용실 가려 해요. 맞을까 모르겠는데 뿌리 염색이 단돈 9,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반신 많이 하며 가보려 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노트북이 연식이 오래되고 점검도 받고 싶어서 LG 서비스 센터도 가야 하는데 오늘은 미용실만 다녀오려고 쉬려고 해요. 저녁에는 라인 댄스 배우러 가요. 잘 추고 오겠습니다. 오빠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간 화이팅 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네, 반가운 기운이까지 전해지네요. 덕분에 저도 기분 좋게 인사하는데요.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시작했군요. 미용실 다녀오고 저녁에 또 댄스 배울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꽤나 알찬 하루가 되겠어요. 저는 염색을 고등학교 때 보고 안 해봐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뭐 여성분들 미용실 가면 그냥 뭐 좀 하면 그냥 10만원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가격이면 그냥 거저 아닌가 싶은데 미끼 상품처럼 그걸로 낚아서 다른 거 이것저것 하게 하는 건가. 하여간 다녀와서 나중에 결과도 알려주세요. 비와서 몸도 마음도 처질 수 있지만 오늘도 즐겁게 다니면서 뭐 라인 댄스도 신나게 배우고요. 기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연님도 화이팅!

시아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었군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러빙 유 시리즈로 주셨어요. 시아의 러빙 유, 김범수 러빙 유, 신성은 러빙 유. 러빙 유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는 걔네들 아닌가? 걸그룹 이름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부터 잦은 외근으로 방송을 외부에서 간간히 들었다가 오늘은 현재까지는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네, 그래요. 시스타죠. 나이 먹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부터 외근이 많았군요. 늘 뭔가 분주해 보이더니 바쁘게 이동하면서도 틈틈이 방송 함께 해줬다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예, 여유를 가질 수 있군요. 간만에 뭐 대화창에서 예,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좋네요. 오늘은 바쁠 일 없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순조로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업무도 편안하게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여러분께서 주셨던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세 곡 들으면서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는 예, 그런 하루가 될 듯한데요. 게다가 또 목요일은 한 주의 피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예, 평소보다 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요일이잖아요. 예, 그래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무리하지 말고 수분도 충분히 챙기면서 컨디션 관리 잘하길 바랍니다. 하루만 더 힘내면 반가운 금요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반갑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아니 일단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정이에요.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방송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터보 오빠 아프지 말고, 네, 내일 방송은 그리하여, 네, 우스님께서 대신 해주십니다. 쉬고 다음주, 네, 다음주 방송이 풀이에요. 다음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내일 하루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 어제 블러니 방송 듣는데 그 도깨비가, 드라마 도깨비가 10주년이 됐다면서 예능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다 잠들었거든요, 폰으로. 네, 이 지금 흐르고 있는 제 배경음악이 도깨비 등장음악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재밌더라고요. 조금 보다 말았는데 총 4부작이라고 하는데 간만에 재밌는 예능을 보는 것 같고, 왜 다들 안 늙죠? 네, 많이 그거 보면서 나만 늙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나는 곡으로 출발해봤습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여름이 온다. 그리고 네, 영어가 잘 안 보여서, 어쨌든 청춘 디스코라는, 네, 롤러장 노래들로, 네, 신나게 출발해봤고요. 조금 더 전할게요. 차대리의 에어컨, 리모컨, 전쟁, 아이로의 우리는 원래 미완이야. 두 곡 전하고 옵니다.

신나게 출발해왔어요. 제 목소리가 그 우리 돌림처럼 톡톡 튀는 게 아니라서 노래라도 신나게 틀어드려야 아침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도 오고 네, 비가 오다 그쳤어도 또 비가 올 거기 때문에 너무 습하죠. 네. 그래서 정신이라도 음악이라도 좀 신나게 출발해봤습니다. 신나는 노래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자, 오늘 저는 10시를 출발해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신청곡과 사연 그리고 제 선곡으로 중간에 끼워서 함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햄버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청곡 남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외근 나가면 추티어 하고 왔다 가는데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요새 계속 손으로 뭘 하고 있으니까 이 자판 앞에 뭐가 많아서 글 하나 칠라 그러면 이걸 치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계속 못했어요. 또 오늘은 자리해줘서 너무 좋으네요. 네, 말장난도 오랜만에 치고 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저도 라이크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저한테 장미형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데빌님, 바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죽지 않고 있으면 괜찮지만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래요. CLC의 블랙드레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까지 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요. 블랙.

와, 너무 습하네요. 에어컨을 켜야겠어요, 이제. 다음 사연은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국수님이 잔치국수가 되어가는 중이래요. 육수가 흐른다고. 오늘 잔치국수를 해 먹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장미님. 역시 병원 안은 시원하네요. 중대병원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또 시원하지도 않더라고요. 덥지 않은 정도? 어머니 진료 때문에 해운대 백병원 와 있어요. 역시 예약을 해도 시간상 10시 넘어 진료를 보게 될 듯 기다리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예약을 하고 가도 앞에 사람이 늦으면 그만큼 또 밀리잖아요. 그래서 늦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오래 다녀서 좋은 건 네, 뭐 급하게 뭐가 바뀌거나 할 때 빨리 봐준다는 거. 저는 거의 뭐 늘상 두 달에 한 번 가는데 네, 뭔가 제가 뭘 만들면 늘상 우리 교수님과 간호쌤을 챙겨서 먼저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여야 잘 봐주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혼나게 생겼어요. 다음 주 화요일날 병원 가는데 아침부터 피 뽑고 오후 진료라 아마 목노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지 싶어요. 신청하신 곡 에코너트의 곡과 비어네이퍼 여자친구의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잘 들을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꿈꾸는 마오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태연의 만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 노래 일본 리메이크 곡이라고 강남이 하는 프로젝트 곡을 네, 태연이 부른 라붐의 상상 더하기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어요. 물론 태연이 소녀시대 그룹 멤버이긴 한데 네, 소녀시대 그룹의 그룹 말이 꼬이죠? 네,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저는 못 전해드려요. 예를 들어 버스커버스커가 부르고 신청하시고 장범준 신청하시면 절대 못 들어드리고 네, FT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터보 김종국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되지만 네, 좀 아이돌들 좀 많은 가수들은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꼬미남님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가 밖에 너무 많이 와요. 제가 갑자기 습해져서 에어컨을 켜러 나갔더니 빗소리가 너무 나서 내 베란다 쪽 창문을 일단 너무너무 물 청소가 하고 싶은데 일단 문을 닫고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일단 오늘만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아마도 잠수 타야 할 것 같아요. 저녁에 올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내일 아침까지 온대. 일찍 들어가세요. 비가 올 때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 다치지만 마세요. 안 오셔도 되니까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제가 계속 날씨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비가 내일 새벽 5시까지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요. 여기나 거기나 뭐 비슷하겠죠. 하여튼 안 다치고 오늘 하루를 잘 넘기길 바라면서 네, 김태우의 사랑비, 버스커버스커의 소나기, 미도와 파라솔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서 함께 드릴게요.

라이브 버전인가 후딱 껐습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비가 온다면서 왜 안 올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옵니다. 태풍 오지 말았으면 여긴 보진 않지만 무섭네요 하셨어요. 그래도 비가 와야지 덜 더운데. 저는 비 좋아해서 태풍도 오고 비 오고 너무 좋아해요. 나 이상한 건가? 아들이 오늘 컨디션 최고네요. 푹 잔 것도 있고 새로 산 커다란 국민 문짝도 사서 주니 아들이 신나게 가지고 놀고 본인도 즐거운가 봅니다. 오늘 하루는 해피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네, 터보 노래는 뒷곡으로 준비해놨고요. 홍경민의 미안해 흐르고 있습니다. 홍경민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목소리 왜 이렇게 많지 나네. 네. 그리고 이기찬의 비바네 사랑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해피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해피한 하루 되세요.

제가 지금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파스타를 해야 돼서 물을 올려놓고 왔습니다. 드시고 싶은 분은 네, 오세요. 집 앞에 내다 드릴게요. 마흔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배고파요. 갑자기 육개장 사발면에 참치 삼각 김밥이 먹고 싶네요. 저는 안 먹고 싶은데요. 근데 비가 와서 나가기는 싫어요. 우리 집에 사발면은 없는데 오징어 짬뽕 라면은 있어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못 먹을 테고 먹고는 싶고. 장미님이 어떻게 좀 해봐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그 편의점 배달 시켜드릴게요. 주소 주세요. 방송 마치고 맞자 마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장미님 하시면서 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엄정화의 후회, 강수지의 그때는 알겠지까지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합니다. 자, 다음 방송 우리 스태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신청곡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 신청곡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띠아띠아 우리 띠아님. 희자미님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비 오고 안 온다고 하는데 주말엔 34도 나간대요. 그래요? 제가 온도를 못 봐갖고 날씨가 비 오는 것만 언제 오지 이거 봤거든요. 와, 다음 주 수요일에도 비가 오네요. 화요일만 안 오면 돼요. 병원 갈 때마다 비가 와서 정말 난감한데 앞으로 땡겨주면 곤란한데 일단 내일까지 비가 와요. 새벽까지. 오늘 강수량이 정말 많아서 여기는 와, 근데 다음 주 진짜 내내 너무 더운데요. 그래도 화요일날은 흐림이라 좀 덜 덥네요. 다행이다. 병원 가야 되겠다. 병원 가서 살다 올 예정이라 다음 주 화요일은 집에 없습니다. 신청하신 곡, 아, 여름이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은 벌써 됐죠. 한창이지. 여름이 한창. 먹는 거 조심하세요, 시아님. 예, 잘못하면 배탈 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꼭 삶아서, 볶아서, 끓여서 먹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청하신 곡 이민영의 곡 나가고 있고요. 꼭 폴킴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요. 자, 저는 노래를 신청곡을 걸어놨고요. 그리고 금방 스파게티를 완성해놓고 오겠습니다.

신청곡이 안 나오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남은 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녀시대가 있는 거예요. 소녀시대 노래가 안 나갔나 봐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중간에 뭐가 좀 짧아진 느낌? 네, 꿈꾸는 마음으로님 죄송해요. 제가 네, 지금 신청곡 뒤에 준비해놨으니까요.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신청곡 비주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 아픈 일이 생겼어요. 이게 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무력감도 느끼고 짜증도 나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네, 포기를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방에 1,0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손 놔야 돼요.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일 좀 그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네, 근데 사람이 이렇게 걸을 때도 평지방 걸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어야 또 내리막길도 네, 있는 거고 힘든 일이 있어야 그 뒤에 오는 행복이 더 행복하게 느껴진대요. 그러니 조금 참고 지나가는 과정이니 조금 참는 여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DK의 별이 될게 흐르고 있고요. 범진의 사랑하기 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대요 멘트를. 네, 저희 방에 도경수 팝콘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운영진에서 7월 말까지 도경수 팝콘을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요 곡은 못 전해드리고 도경수의 대신 제 노래 로즈 대신 준비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맨날 놀이터 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도경수의 로즈 소녀시대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곡과 인사드려 볼게요.

0: 좋다.
1: Just turn it up. That's right.

이것도 버전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곡으로 정경호의 회상. 어제부터 계속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틀어드리고 못 듣고 했던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은 방송이 12시예요. 점심 아점 먹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있는 식사 하시고, 네, 그리고 스타비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음악과 함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많이 고마웠어요.

하루 중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출근길, 업무와 업무 사이,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춰서는 그 몇 분. 누군가는 그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습니다. 잠깐의 그 틈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소소한 행복이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잠깐이나마 소중한 쉼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크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왔습니다. 역시 예약을 해도 기본 2시간은 기다리네요. 11시쯤에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부산은 오라는 비는 안 오고 덥기만 무지하게 덥습니다. 피사마님께서요. 많이 더우신가요? 비가 오는 곳도 덥기는 마찬가지예요.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불쾌지수는 최고로 올라가고 가장 중요한 건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신발이 다 젖어버린다는 거. 네, 어쨌든 이 비가 제발 조금 잠잠해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햄버우님의 신청곡 조장혁의 러브 그리고 앰스터맥스의 원 러브 이어드려 봤는데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지가 않네요. 점심시간에 낮잠 자면서 잘 들으신대요. 네, 잠깐 자는 그 낮잠이 또 앞으로의 그 뒤에 있을 후반부도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디의 Say I Love You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방송을 못 들었어요. 아들 케어한다고요. 오늘은 아들이가 잘 노네요. 컨디션이 최고예요. 물고 빨고 놀고 싱글벙글 웃고 예쁩니다. 귀요미예요. 깨물어주고 싶은 살인 미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동방신기의 풍선 그리고 G.O.D 하늘색 풍선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아이가 정말 놀 때는 잘 놀고, 또잘 때는 잘 자고, 먹을 때는 또 맛있게 잘 먹고, 그러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정인이 엄마님의 한박 웃음을 그리고 약간의 쉼을 또 기원하면서 신청곡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루미 선데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으신가 봐요. 영턱스 클럽의 아시나요? 조성모의 아시나요? 조재즈 모르시나요?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신청곡 함께 할게요.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리센의 프리티 걸 함께했습니다. 프로듀스 48 내 거야. 프로듀스 나야나 이어갑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어요.

0: 비가 와서 꼼짝마 하고 있습니다. 세배님도 꼼짝마세요. 움직이면 쏜다. 와우님께서요. 빗길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우르릉 쾅쾅 소리도 나요. 그래서 아, 저 오늘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한 날에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빗물의 그 흐름을 보면서 그래, 오늘은 집순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곡입니다. NS 윤지의 If You Love Me, 태연의 INVU, I Will Lilac 함께합니다.
1: So I'm asking,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은지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비 언니,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으로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이제 지금 다 드셨겠죠? 돈가스 점심 메뉴로 딱인 것 같은데 선택 잘하셨네요. 임재범 너를 위해 윤종신의 존니 은지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으로스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여자친구 교차로 마마무의 너나 해 그리고 AOA의 빙빙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치과 다녀왔어요. 기다리는 시간, 엑스레이 촬영 시간, 치주과 치료, 보존과 치료를 다 받으니까 오전 11시 40분이 다 되었더라고요.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형이 부탁한 두부 두모 마트에서 사오고요. 은행 가서 돈도 찾고 로또 복권까지 구입하고 왔습니다. 오는 내내 비가 내려서 두부 두모 가져오는데 좀 힘이 들었고요. 또 그걸 들고 은행도 가고 로또 판매점을 경유해서 오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간단히 상추와 생양파 쌈장에 찍어서 밥이랑 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요. 비는 그쳤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요. 네, 우리 꽁치님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네요. 와, 정말 비 오는 날에는 어디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요. 오후에는 조금의 쉼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몸도 찌뿌둥하고 기분도 별로고 여러모로 좀축 처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한결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했고 또 비가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전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조금 신나는 곡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앞전 방송 우리 멋진 아니지 이쁜 스타비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4시까지는 저와 함께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 편하게 웃어봤을까? 30대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쁘고 40대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50대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또 다른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미뤄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인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잠시 마음을 쉬어가 보셨으면 합니다. 숲에 가면 나무들은 서로 키를 재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려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계절을 견디고 때가 되면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을 가슴에 품고 계신다면 지금의 이 음악들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웃고 있고 누군가는 당신이 있어서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죠. 이쁜 돌아, 너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말 한마디가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신청곡들이 댄스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꿀꿀해서 그런지 신나는 곡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신청곡을 제가 순서대로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문자 왔네요. 댄스곡들이 너무 많이 흐르면은 조용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청곡 사연입니다. 우리 햄버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영현 치어리더보다 보다 아니구나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리나 후라이팬이 천국 난개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요즘 외근이 잦던데 오늘은 사무실에 계시나 봅니다. 신나는 곡 세 곡 청하셨는데요. 함께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신청곡 사연한 순서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곡 호이호이님의 신청곡입니다. 2시만 기다렸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비가 많이 오는 우중충한 날씨지만 문화방송과 함께 즐겁게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기분이 별로였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남은 근무시간도 힘내자고요. 화이팅 잘 들어요 하시면서 세 곡의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를 했고요. 접촉사고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량이겠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여튼 오늘 선물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게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청곡으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릿의 원이보다 이쁜, 그리고 지성과 미모가 빠졌습니다. 필사만님, 지성까지 갖춘 이쁜 돌림 2시간 재밌게 굴러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다녀가셨습니다. 세 곡의 신청곡을 청해 주셨는데요. 제가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곡인데요. 제가 잠시 일을 보고 오는 동안 노래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강연가 김창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가장 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귀인입니다 라고요. 강연을 하다 보면 유독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환하게 웃어주는 관객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표정과 리액션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때 없던 용기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준비하지 않았던 애드립까지 술술 나오고 숨겨져 있던 잠재력까지 깨어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더없이 거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언제든 편히 돌아갈 수 있는 집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스스로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날에도, 하루 온종일 깨지고 집에 돌아오는 날에도 나를 보며 웃어주고 나를 반겨주고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는 그런 사람, 집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그런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한 번이라도 안아준다면 더없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옆에서 묵묵히 웃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동반자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요즘 육아로 고생 많으신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이쁘고 이쁜 도련이가 짠 하고 나타나면 대화방 분위기는 업업. 항상 즐겁습니다. 언니의 매일매일 활기 넘치는 모습 반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조그만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시죠, 정인이 엄마. 대화방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이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대화방에서 선물을 주고 계시는 꽁치님 사연입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밤에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쁜돌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잠을 아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죠. 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투자라는 걸. 우리 꽁치님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푹 좀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방에 처음 뵙는 분 두 분을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섯개님 그리고 좋은날님. 하늘로서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늘로서 안에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남편이 그런 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 말만 들으면 누군가는 부럽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 편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의 핵심은 아내가 편하게 산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이 집안일을 자기 일로 생각한다는 점인 거죠. 좋은 남편은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설거지, 빨래 등을 아내가 시켜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같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안될 무슨 상관이냐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와줄까? 라는 말보다 이건 내가 할게 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작은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내가 매번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거든요. 고작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당연히 같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아내가 힘든 건 청소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할지 정하고 언제 할지 기억하고 말해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더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은 깨끗한 집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수건이 채워져 있고 화장실이 깨끗하고 물건은 늘 제자리에 그리고 쓰레기는 넘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반복된 노동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운함은 그 사건보다 작은 반복에서 쌓일 때가 많습니다. 왜 항상 나만? 이라는 생각이 계속되면 말수도 줄어들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좋은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혼자 애쓰게 두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환불 원정대. 안녕하세요 돌림하시면서 사랑하는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마트 가야 되는데 비가 그치질 않습니다. 다이소도 가야 하고요. 살 게 있단 말이죠. 4시 후에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위쪽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나 봅니다. 남쪽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있거든요. 같은 나라인데도 상당히 날씨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4시 후에는 꼭 우리 와우님 나가셔야 되니까 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DJ DOC 노래와 그리고 환불 원장대 노래 함께합니다. 그리고 대화방에서는 지금 룰렛 게임하고 있거든요. 심심하신 분들은 클릭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룰렛 게임 제가 많이 쐈습니다. 집을 팔아서 쐈습니다. 여러분들 차곡차곡 적립금 모으셔가지고 꼭 하늘호수 방송국에 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다음 방송 악마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곡 사연단으로 다녀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찐 고양이의 꿈만 같아요. 함께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두 시간 동안 저는 덕분에 너무너무 선물도 많이 받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신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 5분 더 되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이 부르는 누나 나가고요. 블랙펄이 부르는 좋은 걸 어떻게까지. 그러면 3분 정도 남겠네요. 우리 악마님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항마우스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비가 아침부터 내리더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안전문자가 억수로 많이 오더라고요. 다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방송 수고 많았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벤트도 하고 네, 씩씩한 목소리

청량한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2시간 함께 하셨는데 남은 오후 시간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밥때 되면 밥도 맛나게 해서 드시기 바랄게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난이 한가할 것 같아서 선곡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놨습니다. 댄스곡으로 안 넣어놨어요. 좀 잔잔한 곡들로 네 낀 거 넣었으니까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방송을 끝나다 보니까 반찬 뭘 해먹어야 되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잠들기 전에 오늘은 아이들 등교를 시켜놓고 한두 시간 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청소하고 나니까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를 갔다 와서 저녁 메뉴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 방송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아드님들 퇴근할 시간입니다. 하루가 정말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가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네, 잠시 자리 비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사마님의 청곡 이어서 듣고 올 텐데요. 오늘은 아직 퇴근 안 하셨나요? 네, 오늘도 집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 진료 점심 먹고 왔어요. 집에서 시원하게 잘 듣겠습니다. 그러게 아침에는 비가 와서 저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제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더운 바람이 들어오네요. 네, 오늘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마님 벌써 퇴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필사모님도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는 그쳤는데 정말 후덥지근하네요. 날씨가 끈적끈적 많이 덥습니다. 우리 햄버우님께서 다녀가시는데 햄버우가 아니라 이제 한바우래요. 한바우님, 그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계세요. 제가 천곡으로 세 곡을 듣고 그녀, 긴 생머리의 그녀, 꽃보다 예쁜 그녀인가요? 아니면 꿈속에서 만나는 그녀인가요? 꿈속에서 만나는 긴 생머리 그녀, 꽃보다 예쁜 그녀군요. 제가 자꾸 꿈에 나타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햄바오님의 천곡, 네, 긴 생머리에 꽃보다 예쁜 꿈속의 그녀 세 곡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양만으로 천곤왕기입니다. 꿈속의 그녀가 바카스는 안 주던가요? 네, 바카스 D도 있고 한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한동안 외근 근무라서 못 마주쳤는데, 어쩌다 마주쳤는데, 잉글리쉬로 썼다가 다시 바꿨네요. 한바오르 순간 한밥으로 읽을 뻔했습니다. 우리 바오님, 오늘 무사히 사무실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네. 행복한 저녁 식사도 하면서,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오늘 아들 최고네요. 잘 울지도 떼쓰지도 고치지도 않고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요. 최고, 최고의 해피 날입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정인이 엄마 아이가 고치지도 않고 잘 놀고 있으면 그 하루가 편하죠. 또 남은 저녁 시간까지 해피한 날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청하시는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밥은 제때 끼니끼니 잘 챙겨 먹어야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일수록 더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더위 먹지 마시고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감자를 사서 오늘 도착했는데 아주 흙이 많이 붙어 있고요. 습기가 장난 아니게 도착했더라고요. 산지에서 바로 수확한 후 택배로 붙인 거라고 붙인 것 같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대장 내시경 준비 기간으로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6일간 고생해야 할 듯합니다. 악마님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대장 내시경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깨도 먹으면 안 되고 고춧가루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제한된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대장 내시경 하는 거 준비 기간 동안 먹고 싶어도 먹지 마시고 음식 잘 가려 드시고요. 네, 6일간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기간이니까 더 열심히 드시는 거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꽁추님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트 해야 되는데 음악이 나오길래 멘트 음악이 아닌 줄 알았어요. 덕분에 빨간 맛을 잘 듣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의 천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양마님. 비가 그쳐서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마트 가려고요. 오늘 떡갈비에 김치찌개 끓일까 해요. 양마님은 저녁 겹살이 드셨나요, 어제? 네, 어제 겹살이 먹었습니다. 세지도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저녁 하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녁 준비를 다 끝내놔서 마음이 편합니다. 이따 방송 끝내놓고 이제 수제비만 떠서 넣으면 됩니다. 야채 넣고 수제비에 빈대떡 먹을 예정입니다. 동동주도 먹을 거예요. 우리 와우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나는 곡으로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연님 반갑습니다. 캬, 우리 악마 언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방송 오랜만에 듣는 거고요. 신청곡도 오랜만에 올리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연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또또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백수라 아주 프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수요? 저도 백수 7개월 차입니다. 오전에 뿌리 염색도 하고 왔어요. 그죠? 백수면 시간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미용실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미용실 갈 시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귀찮은 거죠. 아, 점심때는 친구 만나 파스타에 스테이크도 먹고요. 저녁에는 라인댄스도 하러 가려 합니다. 역시 쩐이 있는 백수군요. 쩐이 없는 백수는 파스타 대신 라면 먹고 스테이크 대신에 뭐 먹죠? 아, 파스타에 저는 라면인데 열심히 흔들고 올게요. 그럼 언니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한 주간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요. 그럼 방송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뭐 언니 해주셨어요. 네, 우리 아연님도 백수 생활 즐기면서 일할 때는 열심히,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햄바오님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고가 많습니다. 잘 들을게요. 오늘은 이별인가요? 그녀와 이별을 한 건가요? 네, 대낮에 한 이별, 한번더 이별, 낮에 한 이별, 밤에 한 이별은 없나요? 네, 왠지 낮에 한 이별이 더 처량할까요? 밤에 한 이별이 더 처량할까요? 렌바우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슬슬 마감선 올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해 주실까요? 마감선 올라오면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 초목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하늘호수 방송국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님이 청해주신 조선 힙합 곡이에요. 노래방 가면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불러보고 싶은 멜로디네요. 아름다웠어, 행복했었어, 즐거웠었지, 사랑했었어. 이제 과거형이네요. 이제 엔드네요. 또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ING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노래 제목은 새곡 같은 한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조선 힙합의 노래를 아행질사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랑했었어. 찐사랑을 했나 보네요. 보통 사랑을 하다가도 너 누구를 만나서 잘 만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은데 또 행복한 사람 만나라는 것 보니까 잠시나마 이 사람과 만났을 때는 행복했었나 봅니다. 찐사랑이었나 봅니다. 우리 여보세님도 네, 아름다웠어, 행복했었어, 즐거웠었지, 사랑했었어. 바이바이. 네,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새로운 사랑을 또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잘 들었고요. 여보세님, 여보세, 여보세.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여보세. 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그루미스 선데이님이 한 곡을 청해 주셨네요. 웬일이세요? 그레이스. 네, 또네곡 같이 듣고 이제 남은 시간은 선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진짜로 뭐가 뚝 끊기는 거야. 멘트를 해야 되는데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쉬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건가? 네, 우리 다음 방송 진행해 주실 우리 까까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예쁜 사연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이제 또 선곡으로 해서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잔잔한 곡으로 마지막 선곡을 전하면서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까까님 앞으로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추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쭉 이어가시고요. 또 저는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뜨게 했다. 오늘은 멈추는 날이야. 더 자자.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자고 일어났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달리느라 아침을 일찍 열었구나. 루틴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루틴이 돼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에 익히기까지는 좋든 싫든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침을 일찍 여는 달리기를 루틴으로 만든다면 건강에도 아주 좋겠죠. 7월 9일 목요일 7시 방송 인사드립니다. 깎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훌쩍 열흘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앞 시간 우리 악마님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좋은 음악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녁 아직 안 드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깎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루틴의 힘이라는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아마도 이런 딱 틀에 박힌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루틴, 몸에 밴 뭔가 습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AOA의 심쿵해라는 곡에 이어서 코요테의 느리게 걷기, 이무진의 소녀시대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혹시 꼭 아침 시간이 아니어도 자기만의 습관, 늘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습관이나 혹은 운동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아침마다 애를 쓰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일, 4일 정도 쭉 이어가다 보면 꼭 하루 이틀씩 흐트러지는 마음 가짐? 참 이 그 의지가 너무 약해요. 저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단점을 막 얘기해도 되나요? 끈기가 없어요. 뭘 하나 시작을 하면 좀 끈기 있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 제 지인들이 끈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시작

생각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들, 저는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걸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루틴 하나씩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제 시간 첫 신청곡이 꽁치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좀 조금밖에 못 잤더니 가끔씩 졸게 되네요. 아까 저녁밥 먹기 전에 수면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치즈크림 컵라면을 먹었는데 전 잘 안 맞는 음식인 듯 속이 거북하네요. 마음 같아서는 커피 드링킹 하고 싶지만 사와야 합니다. 타먹는 것든 아니든 말입니다. 까까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시간 쭉 이어가세요 하셨어요. 그 치즈크림 컵라면 이거 저도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층인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정말 안 맞아요. 저도 좀 느끼하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치즈 들어간 면을 먹다가 생각하는 게 청양고추 아시죠? 거기에 청양고추를 막 잘게 썰어서 촥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식성이신 것 같죠? 신청하신 곡 백예성의 사람답게, 박상민의 애원, 김민종의 바보처럼 신청하셨어요.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여기 한우로서 온 지도 한달다 되어 가는데, 많은 분들과 친해지고, 어울리고, 대화도 하고, 참 좋은 곳이에요.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끝까지 가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의 비타민이 여기거든요. 다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인가 아마 정인이 엄마님과 제대로 된 인사를 한번 나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날 이후로 오늘 두 번째 뵙는 것 같죠? 뭐그 전에도 또 뵙기는 했겠지만, 대화창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게 제가 좀 많지 않아요.

않다 보니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는 이렇게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한우로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비타민이라고 하시니까 방송하는 저로서는 정말 반갑고 또 행복하네요.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한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리고 카페모카의 한 사람,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곡 맞나요? 세 곡 신청하셨죠? 세 곡 다 들려드립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곡, 와,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오늘은 유난히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곡들이 또 신청곡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연배이신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요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신기한 게 말이죠, 제가 저번주에 화요일날 방송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고정적으로 화요일날 방송을 했었는데 다른 방송하시는 자키분들하고 시간 조율을 하다 보니까 목요일날 이제 거의 고정적으로 방송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그러다가 다른 자키분이나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은 아마도 월요일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휴일이 껴있죠. 아마 17일날 휴일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목요일날 방송이 어려워서 다음 주는 또 월요일날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의 방송이 요일이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 주에 뵀어요. 또 저번 주에 인사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무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참 감사해요. 보고 싶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할 맛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시청하신 곡 세 곡 신청을 하셨어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 비원에이프의 뷰티풀 투게더, 에이핑크의 리몬버, 세 곡 신청하셨죠?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에이핑크의 Remember B1A4의 Beautiful Target,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 세 곡 함께 했고요. 그 데니스 프로젝트의 곡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노래 너무 재밌네요. 리듬감 있고 덕분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거성님께서 하기 싫은 걸 참고 배고픔을 참고 운동 중인데 까까님이라니 까까님이라니 갈 때 편의점 들러야 되나 싶습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신청곡도 제목이 미워요. 정인의 미워요 라는 곡 신청을 하셨어요. 그 느낌 알아요.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저는 너무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운동을 갈 때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상하게 운동이 잘 돼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피로가 좀 착 풀리면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평상시에 커피를 안 먹고 운동을 할 때보다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이 좀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배가 고픈데 빈속에 커피를 먹고 운동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하고 땀 쫙 흘리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운동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을 어설프게 해서 배가 고프다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면 배가 고프지 않대요.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우리 거숙님 힘들게 운동하셨으니까 편의점에서 막 살찌는 거 드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뭐라도 좀 드세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정인의 미워요 들려드려요.

거송님의 신청곡 정인의 미워요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의 선곡으로 오순의 미안해요 고마워요라는 곡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스위트님 천사일까 여우일까 차분한 방송의 이케리 깎아님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더위 혹은 장맛비 속에서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무더위 악당들 속에서 하루하루 살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높은 것들이 앞에서 얼쩡거리니 눈치만 보이고, 퇴근하면 언제나 요양 모드입니다. 오늘도 저녁으로 냉국에 고기 먹고 요양 중입니다. 돈은 벌어서 파스값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죽을 것 같았는데 밥 먹고 에어컨 선풍기 쐬니 또 살만해지네요. 밥씨 방송이셔서 식사는 제대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까까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티내고 갑니다 하시면서 우리 세트님 사연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뭐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든데 저 같은 경우도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참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 언제 내 몸이 무거웠냐는 듯이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참 직장인이라면 비슷한 그 마음과 몸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돈 벌어서 파스 사지 마시고요. 고기 사서 드세요. 고기만한 게 없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체력 떨어질 땐 고기가 최고예요. 잘 챙겨 드세요, 스위트님. 신청하신 곡 먼저 카트 가든의 밤새 들려드립니다.

못해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스위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카터가든의 밤새 허각의 해바라기 짙은해 잘 지내자 우리라는 곡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이죠. 한우로서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4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곡 올려주실 때 아시죠? 사연 바쁘신 분들은 뭐 사연을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송하시는 아키 분들은 이렇게 예쁜 사연들 올려주시면 그 사연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들, 그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뭐 혹은 어떤 상황이 있으셨는지 뭐 이런 거 조금씩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뭔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사연 간단하게라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우리 흑장미님, 아이고 비가 그치더니 또 올 거라네요. 강원도 수도권 많이 온다니. 뭐 여기야 괜찮지만 우리 까까님 사는 곳은 괜찮나요? 여튼 저녁하면서 잘 들어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고추장찌개 맛있게 해서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국이나 찌개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고추장찌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침이 입에 살짝 고이는 겁니다. 알큰하게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또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좀 약간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기본이고요. 요리를 할 때 양파를 꼭 빼놓지 않고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큰한 것, 요런 종류의 음식들을 좋아해요. 고추장찌개 갑자기 또 확 땡기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제 새벽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랬는데 아침에는 또 비가 그치더니 흐릿한 날씨가 하루 종일 이어가더니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와, 또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뭐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비 피해가 없으시도록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비는 비대로, 더위는 더위대로 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아홉의 Run to You, 리센드의 Pretty Girl, 에코노트의 블러드문이라는 세곡 들려드립니다.

제 시간에 마지막 신청곡 우리 흑장미님의 신청곡으로 에코노트의 블러드문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여기 그 리센네의 프리티걸 이 곡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귀에 있네 이게 귀에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라의 곡이었었네요. 요즘에는 리메이크 곡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이 정말 원곡인지 아니면 새롭게 리메이크된 곡인지 헷갈리는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그 카라라는 가수가 정말 인기 많았죠. 저는 그 카라의 루팡이라는 곡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참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돌 가수 했는데 이제는 예전 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시대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불과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아이돌들은 그래도 귀에 익고 눈에 익어서 아, 그 가수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은 누구지? 잘 모르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음악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방송할 때마다 느껴요. 이 곡은 뭐지? 처음 듣는 곡이네. 이런 곡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임창정의 이미 나에게로 라는 곡 그리고 이수영의 이 죽일놈의 사랑이라는 곡 두 곡 준비해봤고요. 벌써 시간이 8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까지 저녁 안 드신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퇴근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무거운 몸과 마음 가지고 출근을 하셨을 텐데 자 퇴근 가벼운 마음 퇴근 기다리시면서 저녁 시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퇴근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낙엽이 진 나무 위로 하얀 서리가 내린 새벽, 내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얌전하고 고요하게 내 곁에 있어줄 너를.

알리의 서약, 이수영의 죽일놈의 사랑, 임창정의 이미 나에게로 세곡 함께 했습니다. 한참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탁 하고 날라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자지? 하고 딱 봤더니 아들이 발가락이 골절이 됐대요. 그 나이가 많은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 걱정, 딸 걱정, 자식 걱정은 평생이 가나 봅니다. 작년에는 손이 골절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발가락이 골절이 됐다고 하네요. 참,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을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아들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치는 경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약간 무덤덤해지는 느낌? 참 신기하죠? 처음에 이야기를 들 때는 깜짝 놀라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래, 아이, 뭐, 수술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기부스만 해서 너무 다행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서 다음 방송하시는 이니님 오셨어요. 아유, 우리 이니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라의 루팡이 갑자기 듣고 싶어요. 기분, 텐션을 좀 살짝 올리고 싶네요. 요곡 올려드리고요. 저 잠시 후에 인사하러 올게요.

두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까까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7시에 또 함께 할게요.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올려주신 분들, 대화창에 참여해주신 분들,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니님과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십시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었던 사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유난히 맛있었던 오후, 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던 시간까지. 비는 세상을 적시지만요, 음악은 마음을 적십니다. 네, 혹시 오늘 하루가 조금은 지치고 무거웠다면 이 시간만큼은 빗소리와 또 음악에 마음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좋은 음악을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음악이 흐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곳. 여기는 한우로서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네, 11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출발할게요.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에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인나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네,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요, 네,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에 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계신 곳은 비 소식이 어느 정도였나요? 다른 지방에, 다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요 근래 좀 많이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하늘이 빵꾸 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 쏟아지는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근데 밤에 오는 비가 피해가 좀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비 피해가 없어야 되겠죠.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영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청곡과 사연 남겨보네요. 그동안 바빠서 하늘에서 방송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바쁜 거는 좋지만 너무 바쁘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오랜만이라 저도 반갑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네, 오늘은 비가 계속 많이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퇴근하시는 분들은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8km? 네, 왕복 16km죠. 아, 그래서 뭐 괜찮다? 네, 이 정도. 네, 아무튼 빗길이 눈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언젠가 손을 잡고 벚꽃길을 함께. 네, 우리 성형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김경록 씨의 사랑쟁이 외에 곡 주셨는데, 네, 어떤 곡이 나갈까요? 네, 잘 이렇게 쫑긋하고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풍경지기님, 이니님 오셨습니까? 네,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자리를 메워주신 우리 필사마님 감사합니다. 나도 마음은 전해질 거야. 별빛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 네, 기다리는 비는 오늘도 안 오고요. 습하고 덥기만 덥네요. 지칩니다. 네, 힘듭니다. 맞아요. 네, 거래처에 뭐를 좀 보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경주 쪽에. 그랬더니 해만 쨍쨍 난대요. 근데 이쪽에는 그냥 비가 장난이 아니게 쏟아져서. 그쵸?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넓어요.

오늘의 부산의 밤은요, 5-6도가 보입니다. 시야가 트여 있네요. 하늘에서의 야경도 그렇겠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보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늘호수는 아주 추울 때는 온천수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또 더울 때는 아주 시원한 네, 호숫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맑게 비추어줍니다. 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까지 남겨주셨고요.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하진우 씨의 내 삶의 이유, 도요한 씨의 늦은 안부, 네, 세 곡 청해 주셨어요. 함께 쭉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다녀가 주신 분은요, 우리 스위트님. 네, 사연 만나볼게요.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네,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윗지방은요 비 예보가 있던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 또 조심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럼요. 아, 오늘은 좀 비가 많이 와서 에어컨도 그렇게 세게 틀지 않고 약하게 틀고 있어서 사무실 공기도 괜찮았습니다. 네, 저녁도 먹고요. 뒹굴거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10일 금요일입니다. 네, 과연 기숙사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저희 동네로 기숙사 옮긴 형들이 계속 구애해서요. 내일은 퇴근을 하고 치킨 누님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와우, 좋겠어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일. 네, 그날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내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 형들이요, 겁 없이 저한테 쏜다고 말하다니. 네, 요즘 요번 주도요 토요일만 휴무인데 병원 가서 약 타고 큰 이모 댁에 잠깐 들릴 예정입니다. 네, 24시간이 모자른 우리 누나의 주말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이고 피로가 엄청 몰려왔지만 세상 무엇과도, 네, 무엇보다 좋은 우리 누나 방송이기에 두 손 모아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손 모으고 있나요? 이 확인할 수도 없고. 아, 진짜 그쵸? 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내일은 그래요, 좋은 소식 저도 기다려보고요. 또 형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네, 신청해 주신 곡은요, 아이유의 음성, 아이와 나의 바다, 그리고 이예준 씨의 곡, 성시경 씨의 영원히까지 함께합니다.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습니다. 달려가 눈부신 태양 아래서 우리.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네, 아까는 커피만 고팠는데요. 이제는 배까지 고프네요. 근데 지금 뭐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오뚜기 국거리? 네,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반찬 가게에서 배치해 놓은 국거리 사와서 한 그릇 이상 드링킹하고 싶어집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맛나게 뭘 좀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자야겠습니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재미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반찬 가게에서 사는 반찬도 간혹 또 맛있는 곳도 있죠. 그쵸? 뭐 저는 반찬 가게에서 사본 적이 거의 없어서. 네, 여튼 뭐 커피만 고팠다가 배까지 고프고,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뭐든지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일단은 배를 든든하게, 그쵸? 네,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음악을 즐기다가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도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억할 거야. 파란 여름 너와 나. 시간이 흐르. 네, 신청하신 곡이요. 틴탑의 체리파이, EXO 크림 소다, 그리고요, 네, 거북이의 주인공까지 세 곡 담아주셨습니다. 함께 쭉 듣도록 할까요?

네, 우리 꼬맹이 정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인연이 신청해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곡이요. 네, 윗공 아공 아껴왔던 내 맘 너에게 줄게. 휘성의 사랑은 말했다. 그리고요 유나의 오늘 헤어졌어요.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네, 비 오는 날에는 유난히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죠. 네, 오늘 들려드리는 곡 또한 또 창밖의 빗소리와 함께 천천히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으면 참 좋겠네요. 노래 좋죠.

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왜일까요? 네, 밤새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그래도 더운 거보다는 네, 좀 낫죠. 그래요, 열기를 좀 식혀주니까. 근데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쵸? 네, 다음 주 아주 찜통이던데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요. 잊지 말아줘, 잊지 말아줘, 영원히 꿈꾸며 눈이 부시게. 네, 비가 많이 오면 또 비가 많이 오는 대로, 또 더우면 또 더울까봐 참 걱정이 끊이지가 않는 하루하루네요. 그래요. 그래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즐겁게 보내야죠. 그래요. 아, 함께 하시는 곡, 주니엘의 푸른 엔딩. 차대리, 네, 대리님이에요. 차대리. 레모네이드의 밤. 네. 새콤달콤한 밤이겠네요. 네, 에코노트의 마이 베드. 우리 코코가 기침소리가 같이 나갔죠. 네, 죄송합니다. 새 곡 함께 할게요.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이요. 우리 지훈님 다녀가 주셨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언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우리 이니옹니 방송 들으니까 좋네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너무 더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멘탈 붕괴됩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요, 정식이랑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근데 일하고 퇴근하면 이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식이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도 너무너무 오래된 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신경질만 내는데 말이죠. 한날은 나보고, 네 이제 러닝 좀 해라.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좋다 하길래, 언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나 무에타이를 배울 거다. 무에타이 배울 거다. 그랬더니요, 정식이가, 아, 됐다. 내 죽일라고 하나. 안 그래도 손이 매우면서. 그랬대요. 네, 난감한 사투리입니다. 저는 이 사투리를 잘 몰라서. 네, 이게 제일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멋있는 소지섭, 김무열 드라마 때문에 꽂혀서, 아, 멋있어하는. 멋있어서. 그래서 배우고파요. 나의 성질은 우리 정식이도 또 매니저도 무서워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정식 씨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그래요. 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서로 주고받고 해야죠. 뭐 그게 또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잘 애교로 받아주면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 풀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서로 풀어야죠. 현명하게. 그쵸?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요. 그동안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 요즘은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도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기분 좋게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이요. 지하의 술 한잔해요. 라네. 네가 없는 나의 하루는까지 함께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비 내리는 하루를 걸어왔습니다. 네, 창밖의 빗소리는 조금 달랐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시간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는 언젠가 그치고 또 구름 뒤에는 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들었던 일이 빗물에 조용히 흘려보내고 또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남겨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법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도 제가 움직일 때마다 비가 막 쏟아지다가 또 어느 순간 좀 그쳤다가 제가 비 올 때만 나가서 그런가 봐요. 나가려고 하는데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아무튼 제법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근데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다 그치다 또 그러다가 언제 비가 왔느냐 해가 쨍쨍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떠세요? 비 피해 없으셨어요? 예, 저도 물에 안 떠내려가고 잘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편한 밤 내시고요. 그래요. 배달 하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비를 계속 맞아야 하니까. 그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요방이라서 신청곡도 가요로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처음으로 다녀가신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님, 오랜만에 다녀갑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BPA는 없는 거죠? 예, 우리 필사마님 계신 곳도 BPA 없이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일찍 자게 되네요. 감사히 잘 들으며 하루 마무리할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 주셔서. 조선힙합이 부르는 송중기를 못 만나니까 오빠를 만나는 것. 에코노트의 문키스, 걸스데이의 나를 잊지 마요.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필사마님 신청곡 들으시면서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송중기가 나오고 지드래곤이 나오고 특정 인물 그것도 아주 유명한 분들을 노래 가사에 제목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출연료도 주나요? 허락은 받고 하는 건가요? 글쎄, 허락은 받았겠죠. 아무튼 노래 가사가 재밌네요. 그 오빠는 뭔지를 적길래 하필이면 송중기를 못 만나서 오빠를 만나는 거라고 하나요? 참 노래 제목이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장마는 대단했다. 아, 힘들어. 오늘만 잘 버티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다녀가셨어요. 그쵸. 장마, 근데 워낙에 지금 비가 안 와서 비를 기다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꼬미남님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시니까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롯이 비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비가 집중호우처럼 막 거세게 내리다가 또 살짝 멈추는 듯이 뭐 조금씩 내리다가 또 그러다가 햇볕 났다가 다시 막 쏟아지다가 지 맘대로.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비가 오늘까지 오나요? 내일, 아니, 오늘 이제 그치는 건가?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 또비 소식이 있어요. 아무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지만 마세요. 킥플립이 부르는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아오베 런투유 윤마치의 시소인간 준비해드릴게요.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이제 일 끝나셨대요. 배달 끝! 집에 가서 맛난 거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가 고플 거예요. 가자마자 막 허겁지겁 드시지 말고 천천히 드시기 바랄게요. 신청난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배가 고파서 비상식량으로 오뚜기 북엇국과 오뚜기 육개장 각각 한 개씩 사오고 어묵탕 세트 두 봉지 사와서 어묵탕은 냉장고에 스리슬쩍 넣어두고 오뚜기 국 세트는 비밀창고에 배치해놨습니다. 비밀창고도 있어요? 신기하다. 궁금한데 비밀창고에는 뭐뭐 있어요?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어묵탕 두 개 4인분은 먹어치우고 나머지는 보관기간이 길기에 느긋하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음악방송 못 봐서 청곡 업데이트는 실패했습니다. 조금 안 좋기에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해야겠네요. 오늘도 기쁜 심야의 방송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게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저는 그 식량창고 비밀창고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과연 그리고 궁금해요. 부러운 것보다 궁금해요. 비상 창고에는 어떤 식량들이 있을까? 예, 궁금해요. 김기태의 인연, 신용재의 걸음이 느려서, 환희의 바람이 되어서라도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5kg 맞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어서 비상식량 창고까지 있는데 5kg 뺄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저도 선곡하려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무슨 노래를 올려야 되지? 이 노래 다음에는 무슨 노래를 준비할까? 신곡? 아니면 옛날 노래? 예전 노래? 아니면 무슨 노래가 더 날까? 이 노래가 날까? 저 노래가 날까? 이러면서 노래를 찾거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가수 이름은 이렇게 보다가 가수 이름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이 노래도 좋고 저 노래도 좋고 가끔씩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청곡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늘 합니다. 우리 꽁치님이나 우리 꽃미남님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 하늘호수에 신청난 다녀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노래들 들으면서 늘 행복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댄스인데 중간 곡은 댄스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낑겨 먹기로 넣었어요. 분위기 맞춰서 잘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티아라의 거짓말, 시아의 스테이, 시스타의 K,

Give it to me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생각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하면서도 예 그래도 저보다 난 것 같아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 보면 행복하자 일림 윈. 예, 시아의 노래입니다. Stay.

아누루스가 여러분들한테 해피 바이러스를 예, 선물해 드리는 그런 방송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늘 뭔가 좋은 일이, 아누루스를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행운이 있을 것 같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피한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해드리는 아누루스 방송국에서 난이랑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볼게요. 바이브의 노래죠. 그 남자 그 여자, 알렉스의 그대라면, 그리고 임창정이 부르는 내가 저지른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폴킴 하면 저는 이 노래가 먼저 떠올라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세준의 물결이 내리는 밤 그리고 헌 책방이 부르죠 여름 냄새 이렇게 두 곡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31분 가리키고 있고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 가요 비타민 1시까지 함께

시간이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더디가지? 했는데 어느새 금요일이더라. 오늘이 금요일이더라고요. 되게 빨리 갔어요.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렇게 일주일이 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수요일만 지나면 거의 일주일의 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 소개합니다. 우리 체리님 다녀가셨어요. 저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오늘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이 많네요. 왁스의 엄마의 일기, 조성모의 아시나요? 이렇게 두곡 주셨어요. 이곡 들으면서 우리 체리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는데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노래 올려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안녕했다가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오늘도 해피 바이러스 한우로스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작디 나니였습니다. 쇼트홈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한동안 짧은 콘텐츠 숏폼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다시 롱폼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피로감을 느껴서 그런 건데요. 가끔은 빨리 넘기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즐기는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보내고 싶은 하루,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필사모님께서 신청난 오늘도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시간이 후다닥 가서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치열하게 보내신 우수님과 하늘호수의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필사마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네요.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하는 금요일 되길 바라봅니다. 정해주신 곡 모두 함께합니다.

여기 날씨가 흐리긴 한데 더워요. 어제 자기 전 거실 에어컨을 4시간 뒤 꺼지게 설정해놨는데 아침에 보니 켜져 있더라고요. 아들이 잘 때 더울까봐 몇 시간 더 켜고 자거든요. 근데 리모컨이 꺼져 있는 거 있죠. 새벽 내내 돌아갔나봐요. 전기세 많이 나오진 않겠죠. 이틀 전에도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울면서 정인이 엄마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인버터라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들 있는 집은 에어컨 하루종일 켜놔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름 아닐 때 조금 아끼고 더울 때 시원하게 에어컨 켜면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시고요. 청곡 함께합니다.

네, 신청나는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비가 안 오네요. 좋다. 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네요. 한 주도 비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교수님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이쪽은 땅덩어리에 한쪽은 폭우고 한쪽은 폭염으로 날씨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와우님 장마든 무더위든 무조건 조심해서 나길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중에 데이크스 곡은 조금 전에 다른 곡이 나갔습니다. 데이브레이크 곡과 이지영 곡 두 곡 전합니다.

꽁치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안에 햇빛이 밝게 비추네요. 밝은 공간에 있으니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우수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왠지 오늘

꽁치님 컨디션이 안 좋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인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하루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황인욱의 너를 위해, 서인국의 부른다, 한가람의 아문다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저 하늘로 시작 키 우스랑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잔잔한 발라드 몇 곡 더 듣고 옵니다. 황치열의 그런 사랑은 없어, DK의 Forever, 에코비의 아직도 나는, 세 곡 함께합니다.